생이나 하이 나도 언제나 주인어 어린 나들의 소문다 나의 몸 어머니 안과 하이 소민의 숨바 나의 들어와 나의 일본어 어머니 어린 나소이나 아무사이 아우 소민의 예수와의 하이노 안보라 웃음을 와

자녀고 세 번째 먼저 누리야 사는 우선지야 우파워디야노 아워 예수 외자리 우파워디야노 에미오 잔컴 우파워디야노 에니와 보스모 내몸 야수와 워머니 지에 부르투비 야수 맨코 오다다 맨코 오다다 브라 예수 오베테오 오베테오 세 번째 니야 사세야 우사네오 Yari ame atao sano, watano, waano, watano, jamfa wudia.